0: 감사합니다. 안스 세세모니.
1: 이? 나 이놈 뭐라나?
2: 세시라.
3: 화가랑 뭐랑 하거래 화.
4: 제도 진지라.
3: 지마지래 天气 또 변화 어. 응. 变化期哦。 你唔能讲这扫净无要紧哦。
4: 嗯。
3: 哦。 你无听人讲拖水沙惊了后，医生惊地扫。
4: 嗯。
3: 咱的扫药也是足好个啦。
4: 嗯。
3: 你若厝内甲囥一罐哦。
4: 没 用的。
3: 扫的中间哦，两角啊，尖尖哦。 你到那处理外口，等下感觉然后头啊怪怪的，好紧张。啊，那咧扫起哦，一工食四摆，两国尖尖安尼。
4: 嗯。
3: 啊，囡仔一哭尖尖，啊个大滴咧，敢那无像咧啉咖啡、甲哈哈个啉落。
4: 嗯。
3: 哦，咧做效的。哦。
4: 嗯。
3: 啊，咱的这个扫药啊，这一罐千来块。哦。啊，物件唔当嫌贵啦，好用都无贵。哦。玻璃变扫散，细胞内底垃圾。